0: Hello. 응연이와 차치약과 콩으로 온 거. Hello. Hello. 인데 아리모 카그루스.
1: 나프타리.
0: 가세 나프타리.
1: 람드레니
0: 우세. 라코즈.
1: 그러니까
0: 우리 모두 다 이제